0: 미생? 어이 미생? 얘 가서 쟤 애들 만들자 뭐 지금 지가 하잖아.
1: 어디 줘? 어디 줘?
2: 김에 먹을 일이 되게 많아요.
3: 김에 보는 것도 아잖아. 이티버 제아르는 말할 거 같지는 거예요. 아, 그 연락이 어디서 보는 건지.
2: 빨리 가야 더 봐야 되네.
0: 이틀째 깨어나다. 진짜가.